0: PM sa SBC at mapapanood sa Player.
1: Edang pum을 찾아 어디든 간다.
2: 여기 건물주님.
3: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.
2: 얼마나 좋은 애장 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3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2: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
1: 깜짝 놀랐어요. 아 잠시만요.
4: 네?
1: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4: 진짜 열심히 살았어.

0: isn't it?
1: Have you ever seen anything like this?
0: Such is the life of an adventurer. Hey, Hilda?
1: Exactly.
2: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3: 여기 건물주님.
4: 아이고, 슈퍼스타신데요.
3: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4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3: 아,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
2: 나 깜짝 놀랐어.
3: 아, 잠시만요.
5: 네?
3: 정연이가 한다, 한다, 한다.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5: 진짜 열심히 살았네.
6: 온 라디오
7: lahat ng drama

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.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. 시원해서 소름. 시원해서 시원서커 KT.

0: The use of milk supplements must only be upon the advice of a health professional.
1: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2: 진짜 열심히 잘한다.
3: 나가버릴 나.
4: It's just the
3: baby, my love. Peanut butter at oyster sauce.